0: 총대 알았어.
1: 왜?
0: 대나 에이전트.
1: 팀.
0: 오늘 이 전에 와서 대나 미래를.
1: 그만 챙고.
2: Throughout the day, and it was about 6 on road.